마 대샤무누 바보니 시마 신냐 카강빼 칙칙이야 메롱낭 줌줌이야 메용낭 톨와 출와야야 권예직 약마라 에샤도 모르니 깨깨 답자 김자 대보당 주봉로던 출러선 다외 부나 카트니 나는 주봉로던 이내베 류디야 산낭베니 괜히 툭섬 셀당당이 다 이닉베 심지 에베 셀응어도 남다 떼니무는 니니 셀상베 카독 몸경거니 이제부 셀 카도지는 은혜장내베 둘용응어도 니니 대거경거대 중앙중이 따이땅어도 라예고슴 이땅어도 라예라스이니 약부 내자들 속기 괴시디니 땅아로우트 브라니 조업내구 돈다주니 케니기 둠바 제제나 오다 돈다소 이니시 브라가디 둠비르니 쥐수 이네니 마직바양 용던맹 이작보 미규이니 샷던 따네 알브라나의 문우니 이제 디게바 빈지 싱게바 빈지 잘레레니 빈에 빌리 차지하네 싱오더디 찰게유이네니 이툴 제유구 빈시 잘해야 아지도 모르니 그레바 꾸베 침레니 따 삐잉오더디 쉿게네 굿부시 그러야 직다 쳔도 모르니 네 잘라 딱레 마인딩 다우동도 둠녀 아레샤도 주에 베쇼프세 플라갸야 직 둠녀 시도 민쇼니 쳔로던 니라 삼바인 다 이리 브레카 용은 이닉자 디스양 아르바나 삼메 이직시 도니 밀라 말레 괴라레 킬라 말레 잘라 데세와 돔기 빼라 예니 다 약보 미샤 고수 비뇨니 치샤고소베 렉디뇽어도 오동어도야야 나당북베 삐가에 에노무르니 이작보다 다치니지 땀득 제세와디 장보 틱싱 틱싱괴니 다 이니시 다 둠비르니야 티샤도 이네네 다 둠루지 때 은혜당에 점 배 틱싱 라웅어도디야 쥐베니 타지 골모 응아제 제니 이직유제 타 초두베 골골집에 다 응어도디 종어디 조사니 년념 주시 쉬엘라 제니 빼네 사베 이까 년문은에는 이단에 배 년미야 주싱어도디야 류디야 쥐베니 대중나 미직 용던맹이 다 어떤 거로디 라소이는 마리베 미그리니야 지금 샤던자네 문우니 예제와당 대내직 주제다 리봉당 대본내지 따오털 이직 브라낙님약투를 라이야 다 둠비부 개개 약고숙니 다 비당내그베 뽕뽕이야야 다 리봉지 족부 툴라선니 다 리봉지 다 카짤 다 분하이디냐나니 다 람기 랍시 디탈 딘바 채와 잘라 두경 당앗 내가 펜슨 내가 맞지 년불리 은혜당에 딘바 텐셔드미는 야샤랑 니니 이니에 친지에 떼올라 디게 세네 사탄부식 또그엘라 딘네 마데나 또체 미체웨 최 두베니 이니에다 프라낭시엘 마옹바베 사지 할람디 비샤디 미비수 이니에네 비리네지가 덥지 체이사메티니 움진디 괴준부 이줄레 띠냐 직다 삼니 통은 바니니 다 삼지 개통은니네 사체지 바 숨어더지 쥐야 아니 바 티잉어더지 브라시앙어더지 비육이야 어디네 함소 재미죠 이직배 이직 비석 유제 다 비트가 함부야야 움진 지민터도 약 모주지 이직 가든에지 단단히 쥐야 오맛도 샷자 이직 쇼업당한테 년팀 명인팀 나맛 우티 쇼업당한테 샷대교와 아니야 다 빛내 봉봉이 애니 대표임을 해봐니 이제 다 카지 애니 맛도 깨차 숭룩 족보 장기 매바 딸기 튜버 두니 다 웃맛 인항에다도 나 샷도 맛도 차숨 쥐뇨도 다 자네 미국어도디 문 웃문에도 인항에 샷도 응어도디 야나 대한 미국 자네 모노니 델레 자카 시에나 인연 민연 다우자 같은 맛도 코리아 쇼피아디 시트불 쇼브낭에다 니트냐크딤 민인냐크딤 막았니 만년나 대답도 제우 되베 나글라양 답이 쇼브낭에 무룩사베 바숨지 도시 뮤제 비뇨인에 말했다네 그리고 먼요 샤낭에 맞디 샤도네 다 비당시 쇼브낭에 맞 같네시 이치 두니

이년에 다프라낭 수메 나냥인디네네 이당시야 치중 망디 이제 내당 내신베야야 지가 창니 망프 조소라소베 이직싱도 제분이 망프 자야 예 다다바지 에즈우노므르니 이제네 프라낭에 제 자네 각지문우야야 다데 수니메니 노 당보데네 데터랍나 지젤 미셰바니 어다 우당노 디지나 직 조브나시에 디샷네 Kekrik dim zinang atang utnir chiat dati titu ni ngar jokbo.

차좀 줘야 도좀 줘야 직다 도지 브라셔 비드뇨 다가랑 오도 차약녀야 직 비드네가베 뽕뽕야 타룹디 이제 쳤다 다직 휴제 배당내이 다 토르 쇼브낭 좀메가 토르디 게이야 다 나다 쇼브낭님의 리봉 이티 맞죠 나다 고이시에 토르샤다 녀야다 비샤에샤 다 이제 리봉시 토르에샤 제제 괴당 괴보 자락소 자진남기 우이네슈크 다이버 외에다 자곧니 다미노 자 텐쇼 프리쇼 강북배 부찌 즉 맞지 우치에도니 다 이르 자프리쇼니데 움딘낭 있네 빅배 토소야야 하고소야니 자 자프리라바지당 피타지제 타야 꼬르야네니 자들고 몽가제위 오다 꼬르야베 다낭 치루무다야 길길야 솜수네니 네 대보당 지붕 로덴 시행이 당 아니 배워서 카트니 지붕 로덴 아니니 염중배 싸워 부신 거다지 인물이니 따땀 시세 시규디 마와 당내 토와 쪽제 다웨니 당 아니 배 지가 막아노 염중배 싸워 부신 거다티 땀 시규 대사문우 유튜브 디데 머신다래랑 이니에 직다 말 권티싱어도 이리얄 토자가 수건 밑에 나시에 시지구 꼬티 니신들랑 꼬티니 밥송불랑디 머신다래랑 이니에 안익 심지 켈지기 심지 강력가르공어도디 노지기 이질로 뛰는데 심아베 쇠라 문우야야 닉메드야야 직다 어서 이리님의 자로니 심가르보 강리 튼보다 레가르와 Dargar shiotar tung, tam karbo oma shiotak chani, karbo namsum zomba yinni, zinyi ne, nganik simji gangrin oda kher no, kher tije le je karna be pan kher shiro oda ni, bene oma be bungyo oda, tam ji oma shiotcha oda kher, dait karb sumut kamp zomuk oda di yar shiuk yinni, 땀지 토를 죽을리네 년배 비왕 장어더디야야 최남지 년라 산진공 이작보다 이르바시 내랍과 류디야야 산낭배니 다 자제니지 괴시디 다 친지 괴바 잠시에는 다 쇼브니 브라닉배 돈다주 다 우죽출제 문우 쭉쭉 어더디 득배이 어더디지 있니 득배 적사 마치 마치 베니 다지 도노이네 직 직지디 쪼사지에 도노 그리미게야 움디니라소 이네니 네니지 슈에 치글라선 이때 라고당 줌된지 아니시 샤도지 맛가디 냔베니 디릴라 네베 쩨오남 다오조 지에 네소 프라나인디네니 대바 나글라 네나양 사규빵리 록소자니 다 비리 프라나인디네네 수메 나냐 수드네네 사메지 변화 로가디 살고도 뭐니 빵리레 사와 메제는니 이제 변화 비제 참마디니 이내는 제우 또게 체법 치범맹 다 이제는 이까디 참마디 제명인 브라나이네 브림니야 직변에 시이고도 듬딘다가 오니 대인정 빵리 록데라 자당 지독 제부속 탐지 제우 다주나 답자 투능 갈라예 다 약부 변화 이까 노우 탐제디 자니 다싱도 임무 대부 임무 민도 임무 감디 직 브라낭시 토 다호르디 챤테 유아인데 이르쇼브나이네 토가 문우디 임무르니 데덴라 쩨바 제도 중 이직 던나지기한 던나 라고스랑 이자스 무르니 빵리 디네 챤숨벌 이작보다 아리 제기네 변낭주 도숨고도디 쩨스 쩨울라 쓰레 나로제 이작보다 챤티잉고도디 직브라시아 비육대 이리 삼동하니 제 딜레 다웨 빵리라 제우 사자 죄순보 미제까지 최바지 돈델라 최조 산주르나 제우 미년 제게메니 다 돈네잉어더디 쇼비당시아야 도티잉어더디 브라시아디 이리바시 크릭니에 털디 비수 이내는 다 브라시 오조 미그리니에야디 샤든자네 무눈무니 델라 공배 길나지 이자보다 이리 삼르 수유 통원이네 어저 일반항 솜수간 쇼반항 삼 통원이 통약시 탁제 란식 낭러제 이제보다 일반의 삼 통야 아니 클리닉 직뇨 미그니 미그니뇨